0: 깜짝 예의 존!
1: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가및 서브라이
0: 깜짝 예의 존!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텐 로컬 끙방한 바가이 썩갈로워커
0: 깜짝 예의 존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의 존!
1: 이 mga balaklon na presta kag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bakal ko may kape, Choy.
3: Ano nga kape? Tea and wine?
2: Ay, nila ko na, Choy, ah. Ang kinanglan ko yung subong yung stick to one.
3: Oh, oh, oh, oh.

0: 빵짱 예민쇼.
1: 그때도 생각 옷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과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끔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광고컷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소이,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 interes. Nga, Choy, nga!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OR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OR Classics.
4: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Pop.
4: From the year 2000.
5: MOR.
4: Classic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70s.
9: MOR.
5: Classic.
10: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1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OR Classics.
5: Classics.
10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OR.
5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민쇼.
1: 내도 쓸까고 살인 사파이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 온가 가미츠 블라이.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.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반한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각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뭔가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초이, 내가 돌게 나 초이 빨아서 랑아오.
3: 아이 다이, 근데 우선 나 목물은 안 가돌다이.
2: 초이, 아미고 화비, 사 소브라가 스윗. 바티 이만 가 바이, 내가 다 픽사 이야, 너 망아 랑아오.
4: Sunday is so yesterday.
5: Whoa.
4: Today.
6: What's new, pussycat?
4: MOR Classics.
7: Bubbling over with.